0: 军长，李德生提前两小时对537.7发起总攻。
1: 중공군의 공격이 앞당겨진다는 정보가 있어.
2: 걱정하지 마. 우리가 고집해 있는 거 잊었어? 그리고 미군한테 받은 포탄들이 남아돌아. 우리가 화력에서 딸릴 일은 없지. 언제든지 오라고 해.